0: 이 스튜디오 거리마다 이 단박스가 빨간신이었습니다. 앞순위 BBC 몇 단이시와 한국에서 어디 한국사기들은 어디가 아니지 순간적인 소문 예전가 이거 너무 잘하지
1: 한국사기들은 어디가 아니지 한국사기들은 어디가 아니지